0: 나랑 브랜딩 하기까지 롤러. 앙디 사인 사고로 뛰나. 뭐 기회다. 내가 도방미 스빈 다낭 앞이에요.
1: 아이, 니 안에 뭐 먹은 바자마, 하?
0: 낭발리앙, 아여 오나 가와스.
1: nga ano man?
0: Tanawas aning painting sa bongbong o painting sa picture sa kong cellphone. Kininang ba? Unsa imong nakita?

있고 뭐라 그러지 날? 이놈들의 얼마 따갑고 얼마 홀로가 뭐 따고 또 들을까이? 아무들인 기사미 관만이 리뷰에 와미니 따고 또 들이 와미니 티켓 가 망가따게 고무 간다 들이 와와 가요. 비싸 막가 그라가 무르칭 아기나 또립 가다 간다기야 바고 와이 마 따강 마 따고 또이. Ano, na'y manood nga mga langaw, gagmay mga sapat, musos, atong baba kayo. Hosto na, tama na kaya bag kayo ka.